0: 뭐, 아유, 화와 우다이야 뭐, 하이롱냐, 와이건누야, 리본 어피, 또라이 화롱네, 자자자, 자, 나도지나, 기난차 나오이 나도지나, 와이건누이 자본자위, 하이롱, 잉원구리네야, 에비에그 화와 겉본 어피, 땅공조류 킹돈니, 가오부니야, 뭐 칸인 구논 아이 거래나리 아 희빈아 희빈 그나 다이야 승아이 아 뭐니 구논 그냥 거래나 아 구논아 구논 다이도아 에 무라닌 가인 다이노래 인지우 아 호아 래 인지우 일라니에 가디호 아 와이싱 야성아 아야 나가 타오랭 우공아 이자 넌커옹네 송노 도사니까 생오우 펠러이 세체 도가우 세바이돈 종원기 난지우론 서유인 몰라야 가우 다이네 송노 조만아이에 가용조지킹고 기나머너라 기나보아가 아데너 기나머너보안보안네너가 今天被我对你有本啊我还都不能考了关键是养活龙洞都考考虑考虑我的定价哎呀我还没来啊都来一句送到我啊都来被我对你有本啊你们那话你没来的你们那话你没来的啊我的老兵啊你的做么啊我公司那里应该进A的呢啊 我的不进爱一个人在想我的做么竟然叫人不爱叫你不爱了好乃成你的面包人家竟然手就让我就要弄就是听你等你屁爱你的叫我不进好康心的孙阿兄烂通路的哎运动运就用完这样的我来个做么那一位运动的
1: 教不你的天眼睛都用多木兰宁搞用对了嘞，英雄，英雄这下边的情况呢，说的搞对嘞，哎，所以你那啥呢？来来来，大家，我就学你这个不会，啊，学你就学啥不会，啊，就用完就用那个，大会你的轻轻轻说不会呀，讲讲讲。 我想你就在那边呀，呱呱呱呱呱，这里，说这里呀，叫他不要应我，现在讲我讲那边，害我见识为这里也不要应我呢，哪里我就爱问起来，哎。